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 국가 전시 컨벤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BW2016 현장인데요. 여러분, 단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이곳에 몰려든다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전시회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했는데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이 지하철 세대들의 열광적인 축제는 이미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아주 선풍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국 마오타이 차이나 인사이트와 함께 차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중국 서브컬처가 왜 이렇게 핫한지 뜨거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1: 서브컬처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래곤볼, 세일러문 같은 명작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서브컬처 또한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세계 젊은이들의 주목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종합전시회인 빌리빌리 월드는 3일간 30여 개국에 40만 명이 방문했고 6만 명이 넘는 코스어들이 현장에서 함께 즐겼습니다.
2: 왜이장何在?哇,太帥氣了!
3: 可爱，经常一起，九月吗？对，我们是好姐妹。做你的需要多长时间了呢？差不多也是一个月。我6月9号准备定下出这个角色，然后到今天差不多是完整的一个月。有好多细节。对，因为安琪拉她是很擅长控火的。 所以就是在做的时候就考虑了很多火的元素，像发尾的话就有那个火焰燃烧的感觉，然后我选了三个颜色，那一件是金黄色，然后外一件是暗红色，这样子去进行一个搭配的。她的头发特别贴合，特别适合她。是的，因为她也一直约不到她满意的假发，然后就想帮她做一个就是比较修饰她脸型的，然后妲己最萌的地方是她有这个大大的耳朵，她就做的非常非常合适。对。
4: 最快乐的事情是你觉得是什么呢？我觉得最快乐的事情就是说出COS有人跟，出来玩也有人跟，打游戏被别人骂了还有朋友帮忙骂回去。我觉得最快乐的是跟朋友一起。Where
0: are you from?
5: Russia. I'm Russian.
0: What made you come here to BW2026?
5: It's amazing. It's incredible. So many different characters. Everybody can find someone they like. I saw a lot of characters I know, and I think by myself I thought nobody else don't know about them. But when I see someone cosplaying them, I saw yeah, this is kind of people I want to see here.
6: So I'm cosplaying a character from Identity 5 called Richard, the Knight. Yeah, it's my favorite game. I play it every day. It's also a Chinese game.
0: So why is this game
6: favorite? The characters originally have doll eyes and the designs really attracted me. I think Chinese pop culture, the fans are very, very passionate about what they love. It's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1: 서브컬처의 핵심은 가상세계에 대한 애정과 몰입입니다. 팬들은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와